0: 라디오.
1: 게이 웹사이트.
2: 야!
3: Don't touch me there. Ain't no.
2: 일로와나.
4: The semen.
2: 나 빨리 일로와나야.
1: 아야. 웹사이트.
2: 주제스는 this.
3: Fisting.
2: 빨리 일로와나. 빨리 일로와나.
1: Suction.
2: 뭐였어?
3: Dungeon master.
2: 뭐 그거야? 누가?
1: Maggot.
2: 스탄 주려.

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Man.
3: Fisting is $300.
4: Fucking slaves, get your ass back here!